사로 긴길 옴무 이뚜제미 큰덕 마인다 토기 돔트 땀니나 디카주 따로 보이 콩원이 이누밖에 마이로 하디가 케미도 짓트 나 루틸 그도 난 톡지 카로 이튼거